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능금나무 아래서 터질 듯한 풍선을 만지고 있네. 햇빛은 신문지의 행간을 교묘히 빠져나오는 냄새처럼 잎사귀에 저 멀리서 스며오네. 성숙한 두 사람의 볼은 잘 빚은 능금주, 제왕의 잔을 찰찰 넘치는 요염으로 발그레져 있네. 서로 말하지 않는 두 사람의 시선이 한 사람의 약속 위에 머물 때

서른 분과 연주를 짓고 한 사람의 손이 그만 공중의 풍선을 놓치고 마네. 능금나무 뒤에 이미 해가 져버렸는지 아니면 신명에 날아났는지 어둠에 저교를 지르는 달이 다리에 한 사람이 와서 올 때 세상에 이른바 영원이란 믿을 수 없다선 지더라도 두 사람의 손길이 마주잡은 사랑의 이미지는 믿을 수 있네.